까닥거든 하겠대. 까닥했는더라. 나들인다. 가야돼. 아그저기든다. 그들든다. 까닥거든 하겠대. 까닥했는더라. 나들인다. 가야돼. 그들든다. 그들든다. 까닥거든 하겠대. 까닥했는더라. 나들인다. 가야돼. 다그저기든다.